0: 어렵고.
1: 야, 니가 어제 나가면 되게 알았는데, 워다고.
0: 야, 니. 어제 나가서 이렇게 하러 나왔으니까, 워다고. 그러니까, 워나, 해도 부었다가, 때 많이.
2: 워나, 나 집에 워다고, 나. 심마르레이, 올라보 워다고.
3: 가와랑카에는 스토어 워다고, 니 부킨 부어가. 약속이요, 사이다가라, 오늘의 내토안, 쪼매, 워다고, 다이나고.
2: 예, 신드시거리, 신드시거라치. 야나 뭔가 이렇게 이슨 이득인 보감 와우 가와랑카이 망한 고다폼 아래 꼬박하는 장애 개타라 보니에 드남바 에 도와나 하키야키야 이북인 방인 도와라고나 야나 뭔가 이렇게 이슨
0: 보감마 대양가 예로데 이슨 요한나 대라키데
1: 이북인 보감 가와라 망한 고다폼 나지에 감와칸 장애야 개타라 보니야 도와나 하키야키야 이북인 방인 도와라고나
2: 가포아 암타르 심카이 아노리야라 보라이카나 드라이브니 Men start with a one hour to go. Young broadband data gifting.
0: Kata hiyan kai.
2: Wonderful. Together.

0: 的 waterfall.
1: 야, 이거 관련한 가면 되게라 심도 waterfall.
0: 야, 니 버디에나 나라가 지 결혼하는 심가이 waterfall. 빨리 간와라 해피 푸었다 하지 마이.
2: 그거는 나지 waterfall 나. 심마르네 waterfall waterfall.
3: 가와랑 가야는 또 waterfall 이 부킨 부어가. 예쁘 기억이 쌓이다 봐. 오늘 내일 또 안 떠나면 waterfall
2: 다이나. 예, 심드 시그리 시그라치.
1: 我刚才也把人家讲过一点意思，你不跟我讲，哇哦，搞完开忙啊，我的风，还得过个看人家也开着玻璃的那么，哎，走完了还开啊开啊，你不跟你把人家弄过来弄呢？人家讲过一点意思，我们这样讲也落地意思，你安那得来几分？你不跟我讲，搞完忙啊，我的风那些，搞完忙啊，也开着玻璃呀，开着玻璃呀，走完了还开啊开，不跟把人家弄过来。搞搞破啊，俺们打的什么开？俺罗里也来破罗来开那，罗里的没。
2: Kokonama ni kapuwa karon ng tada sin mente mo pa. Men, statue for one, awa ito po. Yan broadband, tada gifting.
0: Katayan kay.
2: Wonderful! Together!

0: 이분 때문에 또 한편 한가인데 있고 연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안에 BPA 매우리 FM 89.9 거예라고 땅이라 빼나나고 군함나 원대 바깐다요 광안에 빼 그구레인 로나 교매 간네 이렇게 광안에 그구레인 나 원대 남무 있겠 나요게 신나게이노 거리기나 건나라 스폰서 아이미나 스마가 타우라이네 빼 부스마이로 건다라 아니메틴나노 구나기 아땅이라크나 고야 나 원대 뜨먼다 이렇게
1: Tentanini. There you go. Kokona ka para para patira ana services no de te kampana at tentanini.
2: Ay ana ka ka un roi pana poti ko ni ka urin ko ana services me ana products ami kampana at tentanini. Ay kai tapi wana ka ko me ana services